김동지가 청소하라요. 예. 야 인마 담배 끄라요. 여긴 화재 위험 구역이야. 예 죄송합니다. 정신 차리라요. 기습당하는 건 질색이야. 경계 중입니다. 이거 전기가 왜 이러지? 저도 잘 모르겠다. 뭐였지? 뭔 소리지? 뭔 소리야? 아! 나 저 소리 들었어? 나 저 소리 들었어? 야, 저 소리 들었어? 야, 저 소리 들었어?